0: 이건
1: 리드
0: 주세요.
2: 이거 주세요.
1: 리드
0: 해봐 주세요.
1: 뭔가
3: Welcome to Framework. Framework is a show consecrated
0: Good.
3: to field recording and its use in composition.
0: Good. Jalsinida. 감사합니다.
1: Yeah.
0: Yeah. 이건
1: recording? 녹음?
0: Yep. 녹음 소리. 아마로 양극에 하고 미국에 라디오에서 연주해요.
1: Really?
0: 네.
1: 와! 이거 뭐야? 영국이랑 미국의 라디오에 이게 나온대. 아! 이거 뭐야?
4: 야, 영국이야.
1: 야, 영국이야. 와! 나 영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. I like 영국.
0: Mm-hmm.
1: Very much.
5: I like house.
0: Good.
1: Oh, good.
4: Wow.
2: 이거 우리가 이거 말한 거
4: 라디오에 나온대.